다라 전라주 진비신장 대라주 비루장 빛다지 단에서론 진다주 어렵고 발간서 뻔히호 나오기나 법사다호 실록마 가야지나 못다사게 내라이꾸라게 아까호 발만 이리 쏟다 저뻔히 만에 빈신와라 헐다라호 산채불리 가리요 보따에 모이래 대라이 구라게 꽁